크리스 브라운. 아, 오마하리 카나나, 오마하리 카나나. 에에에 오셔지 이거 브라가 오로가 말을 못 보다가 나 오라잖아 레나. 헤헤헤. 그와가 마마 이피자 마하리 카나. 에 마발롱어다. 가만히 있어 주게 마스마 마라롱고 차오 이리야 시냐니 키나 거래고 마음 룰리 인타콜로 자디 잡아.